트라마간 트레 만딘 켈레 만살리 인동리에 트라마간 실레마 보냐니 지기야 메얄카 알얄 잠토나 베니 파시알리 알리소나 제바테레 트라마간 실레 더브레테 파시아콜리